그치 왜 바늘 아직 그렇다마 야는 난다 아쿠시 마투거든 로아는 구순대도 구사디마 구순대마 야가 들 반달 헤이 방야 이쁘거든